0: Funky Drugs Radio con Tony Modulation.
1: 엄마 오가시자매로 가! 뭐라 유산지! 어산이 쓰면 되고! 아, 엄마요! 농담되지 농담하다가 날려가!
2: 죽어버리겠네!
1: 미친 녀야! 아니, 그 어차피 나를 돈 내고는 살아가!